이사야 시다 한저 기복을 누나나 마당아 시다 나시기 야카이롤 산독자바 루신저리 나시기 야카이롤기 세스키부생디 아한바다 오남사나돈 메이테이나 삭바페나 아니슈바다 루프라가기 세삭바생나 삭바 비제인드 쿠마르 샤르마나 세이링바 이말레바 부크룸자바 이세 아홈수바다 콘샴 인두발라 데비나 삭바 낭범 이비톰비 데비나 세이링바 라이쇼니세 마리슈브다 라스쿠마르 모두슈돈 싱나 삭바 아헤범 로빈 싱나 사이링바 라이쇼니세 아로이바 라이쇼니세기 세이세키바 후이드롬 오모나타 데비 사이링바 비 비케 판지메움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지 마카타바 토름 자타제드링에 마오이네나 나세기 오이네 탐제리바 토름생 닝생제리 붕따룩 미니따라 타한제그니 시대히닥다 양형기가나바 붕따룩 미니따라 망아쯧바다 레박닝바 이세이 타한제그니 마담이세이 타한제그니 붕따룩 미니트구멍아 붕따룩 미니니 후산독제그니 라디오 클라스 잠리따라마토이슈바당크 클라스 3 힌디기 레슨 11 Moukik, Dharmacy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iksa Manipurgi, Tengbanga Lunyana Sanduk Jabani. Pungtare Sanduk Jagani, Konjal Natom, Ngasigi Natom the Thamjari, Hello Manipur Hakse, Live Foreign Program, Thyroid Ki Mathok Kairakpa, Haibahiramasida Expert Oina Lengsin Bigadaba, Dr. Laimayum Rome Sharma, Professor Department of Endocrinology RIMS. Term lantok bigadaba Haikrujam Devendra. Flamise lantok tuna tahanjagani pung tare mininifu. Naharolgi konjal tahanjagani pung nipan. Pung nipan mininifu.

마당다구돌담자리솔다랑이세삭바생나삭바닝엄범헤라마니생나사이랭바이세가리라이리티루실라오한번아이다정신실라오분식이더당마바이징자굼내리이망다

히로 플라마시 대기 만다기니에 마디 사다는 대기 예쁜 바 건절다 라젠 옌 꼭밤나 세이랭바 고비는 세랑바 이세이세 그돌 담절이 담이나세

구독의 롤보다 러비라시 구디 필름마시대기 부스바라니기 나이동 건절다 레키스타 오크럼나 세링바 도니에 헤범나 세랑보이세 구독 담절이 담미나시

이세시다한주기부글로인하나마당아시다머니프로필름이세다한주바루신저리아가시바니인팔하우직산독저리나하롤기건져

나하롤 기 콘젤 토람 다비리바마룹 싱보 다람노옥제리 구름제리 나시기 토람다 탐제리 타기 아로이바 코딩기 탐제바 아켄나바 토람 토람아시다 마룹바마디 마룹기 리푼 하이리바 히라마시다 동안 동안 바마룹 싱나 송덕 비락바 푸닝기 이홀 토람 란톡 비리바 싱디 라훌 히당 아마디 니키타 라스쿠마리

HIV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인에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신다 따티 다워인에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ije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회갑되기 마이존 이절 무릎싱아 시나 다비럭바 메세스니 탱나저리바시 간비럭 리바이세이나 베마 베마 플라마시데기 우담 아마디 소리센점기 아픈바 건젤다 비 퍼플로나 세이링바 소리센점나 세랑바이세니 구돌담저리 매한 뿐나 담이나세이

나시 굿 모닝 마니푸르 더러마시기다막 마탕 탱나저리바 메세사시 콕만존 5대기 비쇼르짓 닝옴밤 실헤이바 머룹싱아신나 타비락바니 칸비락리바 이세이나 타켈람밤 만다기니기 콘절다 라진옌 콕밤나 세이링바 이세이니 이세이 구돌 담저리 담이나세이

하이드레스 칸리 플라마시데기 이세 캔비락바니 에스케 망앙 아마디 로이징 콤비 에니게 본바 콘젤라 오시메라나 세링바 나나우스골망나 세랑바이세니 이세 시부 코이다나 칸비락리바나 넘볼레마 폭범 아왕데기 닝토콩점 비크람 렌젠비 아마디 렌토이샬람 마룹싱아시나 칸비락바니 마룹싱기 세쿠돌담제리 마양가 뿐나 담이나세

이세 세다 한 적이 보고 루누나 마당아 세다 굿모닝 머니볼 산독자바 루신저리 더럼 새룩 여비를 기바 한마디 더럼 루이버 바우다비 기바 뽑는 먹보 아무까 하나 다그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란톡저리 세색바 먹이 이세다 구루 어리범 해몰라타나 색바 이세싱 그돌게 한바다 루비르시 조이 쿠마닝 톡자나 세이딩바 마담이세이

0: 신지수 꼬시아이자이름 리네 카라이 컹드림이 이음덕이 카라가 탱락바네 시대따오름 리바마따오 시가
1: 세돈비야 까이다오라게 코이다오 이사오사오가나 우이당아 시디야
0: 따오름 리시에 낭추 우리들

0: 시에 나 시에 나 비게 양 통가 게
1: 아스 칸데 되게 막
2: 자. 아,
3: 마얌 다서 놈 라고 그래 거. 함은 마게 나 버시 바도 보도. 미엄 엄 땅래 비요. 함은 자이 버시도 막 참잖아 안 됐다 비요. 다서 놈 라고 그래 거 미야. 아무튼 사본 사본도 달래 비라 노바. 아무튼 사피로 마 빠는 때 통피로. 아무튼 통피로 때 통피로.
4: 시스터 범웅식이 패션티
3: 마판 통칼가 한지 락드레 독터
4: 마기미디 파레 마튼기 베타 셀라시 시스터 마기시 옥시토신 호질라시 드립테 얀지 카라타나 다한게 더브니코 아이 이름마게
3: 호이 독터
4: 벳 넘버 타라마리게 나부둥랑 나오익레크 하이다
3: 아 독터 마시케 틸팜비 누비마리 마가나 마사누아이라 따바데기 포컷 보이라마리 마기 미가 디아마타 양로티
4: kainu mayung ga mata lai da bra hisibo
3: iten den mumbi na haiba bu ma si angau bi da khangde kai ten polak da ima sing gi thabak taw raga lai ba wer ma le doctor
4: o a adu wer su makui mungi mi di lai pham thoina
5: oi ma ai si re bukse na ba na lor ho ho kana kana lai ba ge ai ba bu ta kan yo
4: kana lo lai hisibo a si ang ti yeng biu sister
3: bed number 14 gi patient do ni doctor pakshata chatuna leibani le tombi che che phamuk da ka khalu
4: phamuk
3: da tap nam ta ka khalu che
4: sida sida phaje nong thip thok che
3: glob sida le re doctor
4: che che che tumi nong te le yuse sor sang sang hon do
3: sor sang hon do men tombi
4: kadai kadai dinu nang pakshata chali sibo ha hospital sida le rebadi ne ma pan da pakshata chat pa ya di ko sister
3: doctor
4: mai si kuithar gum si kitang thuna pusena ba tor si ko
3: Wait, doctor.

0: 뭐이다 뭐.
1: 응.
0: 아이고 시디 싸깜따사판 강드래.
1: 에. 까리 도구 여러 개.
0: 앙어비 시기 마사세 빵깝드 커피.
1: 이히. 마마디께 돌아봐. 가다이 착하봐.
0: 마마디레이티. 가다이 가다이 데노 빵사타 살리. 아무 풀레 파우젤레 이 아무 풀레 망기. 걔한 멘 따바자 나테다.
1: 나코 코 마시부타 까르 롱 라마 브로. 응.
0: 라미.
1: 마기 테스 리졸티 비르마 봐.
0: 응. 비르메. 임프로비 함나 보이리 하이.
1: 어.
0: 나시 훔니 마리니 시기 마눙다 디자스터 보야레 니 스와이.
1: 시암 파리네 두디야.
0: 응.

0: 오늘은 행리바 미호이싱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바 미호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호이싱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야이 컴플레인 폼 ART 센터싱다 로이는 펑비거니 online complaint tau 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u bi hiv 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u bi amuka haje 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hauji gai khoi gi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dagi phangba traffic update mayam gi mafam da ningsing jari. Niti aipa chuthe ki oina post office rom dagi lakpa amadi western gate kangla gi oina leiba lambi si mayai waravoina chilli. Western gate kangla gi oina niti aipa chuthe kasi mayai waravoina chilli. Amadi kaishampa junction gi oina waheng leikai amadi kaisham thong. Rom dagi lakpa maikai si mayai waravoina chingjar. Chilli, aduga Imphal iski oinadi normal oina lady. Madangasida traffic update pizabalushin jari.